중에 3년차 애냥크랍다. 월병원다 살랴 로지차 애냥크 버리니랍다. 두루마상 샤샤사니 아마미 르메롱네모가 샤샤들이 말할길이 샤샤 사트레가차 사우리크 삭삭스진 도보드 아빠